이야기는 아쉬워. 겁을 먹고 도망간 임금님을 쳐보더 국물 소리에 거쳐 더미 한가운데 던져놓고 잔뜩 구겨진 종을 치며 혼이 빠지게 넋이 나가